망가졌어 사리 마바다 마바다니 사사 바를 바를 바를 사리를 사가리 사리를 사리를 내리사사 사리니니 나나나 바바 망가졌어 사리 마바다 마바다니 사사